0: 이름덤 이래짜기니 칸나 나하 아한 카이드나 마담마담기 톱나럽바 미요이크야 나시 에코이나 팅네리
1: 마클 마클기 일렉션 락바다 아노바 아리바 캔디데이트 싱 짱옌기다마 톨룩투나 레이박 셈바다 아초바 서룩 야나바 호나리
0: 미점 에코이 마얌나수 마코이부카나노 가리 타박 토크라바게 아두가 가리 가리 타우라카니 하이브시디 캉닝리
1: 락카두리바 마니푸르기 일렉션다 캔디데이트 오비닝리바 싱기 와칼론 퐁독차나바 아마디 Miam the Masak Takchanaba, Minit Ohum Dagi Manga Pogwa, Radio Gi Kutanga Sandoknaba, Matam Tamjari.
0: Sponsor Tauduna Sandok Chagadaba, Taurum Sigidama, Akashwani Falki, Commercial Section Da Tanabi.
2: Matangamuk Tabirasi, Akunbamani, Film Asidaki, Huidrum Pusparanigi Naitum Konjalda, Narendra Ningomba Sairingba, Amadi, Tomba Tangjamna, Sairangba, Film Isai.

마탕다목 다비라시 히당마용 로마 디비기나이톰 컨젤다 하우범미라바이네 세이링바 마다미세야마 아슴나세야우리 다이벙 와칼나 망등에

0: 이때 먹이 모험 것 좀 하이
1: 거리 애기 모험 까이나 애기 모험 나 까이도 올라봐 하 까이도 올라봐
2: 이씨 미다가 카나바마 키니 땀나 카다 난간 비우게도
1: 난기씨 누파이 미상 장이 배두니네 마땅 마땅이네 다는 다자세노 미는 따르가 아숨숨다 랩사세노
3: 에이 나이마 난 두밀레 마세 난기나 통한테 카메라 마시 이쯤이 나오기 와팜 나 코이 눕히신거네 역풍 충독 돋대 저러 나가 저러
1: 난 하리세 앵문드니네
4: 나 코이부터 미는 학달래 코카이대 우게 미사사
5: 야 이마 난 아이기 이 카타버니 나 코이나 아흘신 꼴리 하이브기 구동사바 라오라가 마뚱드 수 하우자 하우자 라오나르뿌야 아두나네 나 시디 짭짭 아마 하이나 바따레 아 손다오르시 이마가 바붕가세 아이가 묵라이 민나라게
0: 사 아두디 야로이 대타소 아이기 디양앙신수 욤다 아따레 이브나디 아이 코이 아니 수 오피스 카리 이마 코이 레트레디 욤스나 카마이타 호바
5: 나 코이다라 두보 이 나 코이가 이 코이까지 캐너리 게바 아이기 수 앙앙 아니 막 보딩 들 이번에 들어
0: 다소 아토포 오이가 다바네 와앙앙 나시다 이마 코이 다소 골레 미나기 하이바 와두디 하이비노 다 다소
5: 아 파레 숨 떠올시 이마가 바붕가세 아이 코이 아마맘 꼬네르세 아두 오이라바디 와앙앙 나 드레다나
0: 마두 누아이바 홍나디 다 다소
4: 이사사 가리노 노이나 강나리도보 나 코이기 와기 와스나 송가나죠 노이 바붕가 아이가기 와두디네 여헌가노
5: 이번에 여헌가노 하이시부까리 하이노 나티 아이시부 이마 코이기나 잔나따브로 아두 외래가 아이 코이 용체 다독도나 가다이든 오말레 제루라게 아두가네 가리곰바 아이나 하이저바체 야드라바 아이세 아이세 시크레 하이나 로비로 나 코이 나 코이 까나마따가 마릴레나 로이다바디
4: 가리노네 아서와 낭낭강니도보 가리기 낭네 윤마세 타독두는 쌉가다우리노 아무소 아무소 까이되나봐 낭 바붕가 파미나르가 잉나 카나라시 하이브니네
5: 이마 아이기 리하이리 버시나 아랫바네 마카 카나닝아이 아마따 라이트레 이마라 바붕나 아마 아이기 레이미네세 아시따니 아이나 하이저리 버세 가리기군바 야드라바 아이부 파띠 하이비누 에이 에이 라오세서시
1: 무다소
0: 이마 다소우는 하이람리보 와품시부
4: 야 이마 이마 아까리 하이가다바노 강드레 아할로실락라바 마탐시다 낭 바붕가 아이가 또카이 또카이 레이바도 이마디 밤자키드레다
1: 이마나 밤디 하이두나 야 이브라시보 가리곰바 이때인 하이보 와품시다네 인드바 따라바디 마두다 도로카다바도 이마 코시네 카람다 카원닝
4: 나 코이기 뚱기 칸다라가 너이 바붕가 이 코에니 또카이 또카이네 레이오 하이브로
0: 마 마땅네 야다드네 떠오리 마땀 카라디 따서우노 하이리시 떠오브나 퍼르네나 칼리다 이마
4: 야이마
0: 이마디네 아이게 숨레 미네르시 마 바붕디 따서우고 레이크레스노 헤이 라오세 아이 오피스 카랑가나 자떠오리니 이룰루즈나 범다 떠오게 라오라오라오
6: 덤비 따브라는 거 농야이마 뚱모래 농어세 난 기분이 한 크라거니 낭부 나 학등디 뚱타나 보호노우네
4: 뭐이 바보 농간 크라거니 하이바 아이딩아 시기야 행세 농간 흘링 기드레다
6: 맞담 마기 콩쳇부 나는 감방엄거니 빠모크라바 나시게 애인가세 감방엄다 나도 맞짓크라거니 아이 까이다오르게 낭보 탐타하게 애인가시다 팔족가 맞다 숲드레네 나띠네 낭보 잉보 파우드라바로 세세세 피세 아이 샘비라께세
4: 나시게 애인세 하우 크바디 아이 코야니 도카이 도카이 넬레이 크라니 꼬마 코이 바보
6: 칼루라가노 마시 낭아이기 라이박타 타이방 셈바마 뿌나 아슴나 토 오하이나 땀락바네
4: 아드보 낭디 야암네 인간마네 아이 레이트라디 가나나 마이 푸타간 비가니
6: 아 아이나 이사나 남나 남나 보호나 봐해보더 나 뛰네 마마 낭나 아이기다 막 와리

0: 아이네 칼리브시나 남기다 먹더니
1: 아이디까지 쇼아비로는 먹고 있다고 아이네 통 탁드라바디 남기닝 티누 와이네 싸탁다바니 나사 손질라까니 그릇 짜네 뭐 혼에 비웃고
0: 돈비 난 하이립시부 아이코에니 또카이 또카이 리크건 낭네 통바 쌍창도 삐자레 로예시라
1: 아주 빛났대다 아이부디 눈띠기 틀락가다우리네 숨도 숨 하이부디다
0: 아이디 하이립시니 낭네 통바 쌍창도 야오부리마 먹게 아이 짝짜로이다 우리부니고
1: 호이네 호이네 아두 부디 아이슈 강이다 아이네 수호인데 나봐 호나라까다 우리바네
0: 어때 이라이리 마마 슈랑렌세 난 루네 또 비웃고 마디 뭐 부어이 부야 민지바 슈네 이낙들 악도 노가리 리비우하이 오이네 부도 이행다기디 따라로 슈기 농시럽에 석담 수우버 팡라라 마마 낭 나이기 후친도나 농띠기 수우부와리 딸루꼬
1: 아이디 와리 리바 수하이타나 낭나 리라게 수이베나 따세바타네 아이디 링에시다 라꾸라에 농강에다 오르말
0: 수라바
2: 부부, 부부, 허글로세, 아이라에.
0: 아, 부부디, 아사이나 허글로바니다.
2: 세, 카라 징치로바.
0: 낭 시디 하이바.
2: 잉에, 카라 권친디요.
0: 슈네네, 인간 버실라. 세세세세, 야라브로.
2: 부부, 미빵오, 와이다라 시세, 미빵오 하이바. 가이노, 부부 기마이세, 뭉쩌쩌레. 부부. 난 갑이라
1: 뭐 갑대다
2: 갑이도디야 시하누 바시나 낭비리오이니 까이기 부복 땅낭비이노 부부 부복세 낭룩시드라
0: 낭대다 낭대다
2: 솜돈실라오 세 나마이 솜돈실라오 하이바 하누바
0: 마시기야 낭시디
2: 부부 낭기 마시소 웅조조레 까이다우라기 부부 나코이니 Kembali pagi gino, bapa aku juga kena berpupu.
0: Pupu gilang leh.
2: Hai pupu.
0: Pupu, warili dengan taros, ngasihi warisi nene.
2: Pupu, nak kau nak kembali se? Kadi gino hai pupu.
1: Pupu gilang leh, ngasihi pupu se, kaploi hai bangamdre. Nanggi wahang tu na bobok puhen hen kapan kedaure langle pupuse ayeng dege koi butado pina sat kragani
2: pupu nang kedai setui no nang jaki no pupu
0: se to pupu gi langle to pupu wari makali rege taro se Isu di marmok pa na.

0: 헤이 딸이브라 딸아보 능보
1: 딸이 딸이 그리 하게 하이브노
0: 이마부 가다이들레 기게
1: 이마기레 파모 가다이도 오이니 하베기 파몽데니드나 그리 하게 하이브노
0: 마이봉기 영앙 마나후 뿌기 토롬두 항실 외럼니냐
1: 마네 아디디 사타 야로이고
0: 능수 에이수 파이널 셀 이어니나 립 로우수 야로이
1: 마 에코이니나 야드베수 이마레리 시디
0: 아씨 야수 야로이답다 와망 나미비마
1: 까이도바 이야로이디노 이마디 이몽시기 미나트럽로
0: 마
1: 오 나하마 카이디네 톡도 마땅라 빠다네 사토이디 마하니
0: 나할와이기르네 나할와이기와니 하우직디 능

0: 오크라버니. 무다쇼 바봉시 감독시게 아이코이 가이 놈디 카나시다.
1: 하, 까리 카나시 하이브노.
0: 마시게 숨나마 카다나 못 떠라디네. 아이디 파티 하이비누고.
1: 아도 까리 떡시게 해봐. 사우더비다 못 카나시게 도게.
0: 니가 우라가 삼 고이가 세 못 세는 것 타단시.
1: 아도 부디 꼬드레수 아이가 살라가 꼬드레프 수야이다.
0: 꼬게라 부게라 캉디. 나 시계 놈 있다네 아무것도 같은 나 봤다 위로 하리시네. 아이마 까다이든 옷을 빌리도 보.
1: 아 바본가 와리 산으로 갔다 오더니.
0: 아스 아무라 오늘 봤다 아래네 떠오르시. 나이 코어 비가 키누 땅나 막나시고 아이시야 오게 봐.
1: 아 바보아. 아 와리에 맞다 산는닝 봐. 아 망골도 오이나.
2: 아 시대심. 시대섬 산으로 수야이다. 하이하이. 까리 눈에 낭 하이닝니보 핵다 하이우네.
1: 바붕 와리시 숨떠오네 바붕.
0: 마시 형나비시 떠오네. 똥똥 하게 딜레이 뜨다나.
2: 까다오라게네. 까다오라게 낭나 뜨미는 레이라보.
0: 바붕아 숨떠오네. 바붕기 비범시에 이행바 얌농아이드레. 삼네 꼬이네. 이행바다 까이 노모이나 우레. 야라가디.
2: 노인아 하이리 시부 삼고이가 시각타시 시나트로
1: 호이 많이 아두머니 바보
2: 이사사 영비나 바깥나 하레이트라바 샥탐마 시부 루나로보기 카리부 까나가다게네 하
1: 바보
0: 바보는 각대게 칸비누다 아이코에게 수마이카라 영비요 바보니 모옹마따 오시다디 염시다 미파오바 부실럭바 이카이제라바니
1: 하이도나 바보니 피롤시 수리 암모실레토리스 바봉부 마신나 떠봐 피로라 떼일래 떠봐 타니 먹기 마망데 수아이나 카라 레이라 기금 떠우다이
0: 아디 각대나 떼다 야함나 이리 보네 시엘로 해드나 시엘드리
2: 자샤 그 심청도 제락 펑눈을 레이라바 미싱아 두부 루나나 파자바 마피마롤 셋인바 너이 우크라브라하 나 코이부 말이야 마시기 땀빡 탁아시다 젠종과 펑할리바 나 코이부 세나비리바 나마나 빠이 코이부 미기 마망다 이마니 이빠니 하이바 파오바 이까이바 파오리바 나티 나 코이 말레마시다 티루 아이 코이 나타바 나 코이기 아토바 아니슈바 이마이빠 레이브라하이나
1: 파봉
2: 아 이사사 나마나 빠이 코이부 쇼목다디 능타말루 나 코이부 미가 미마나 나바 마빠 마마모이바기 타우당로우루바기 제락로 나시 나코이나 나마가 나빠가 아이코이 아니게 마품다 올리바 타옹어시보
1: 바보
2: 마사오이 버싱디 마마 마빠기 마카들 레이가다브니 마사기 마카다 마마 마빠레나디 마세 쿠나야 시기 리셋니 잔네비니
1: 바보
2: 하이리바 하이리바 잔네비 시보 타오이드라바 투가 아이라바 마하가도 쿠나야 시기 양나바니 자사 몰라바 피멈가이라바 약세 나 코에게 야마땅아이라바 마뽀까시기 마빠하마니 아이 아시바나테 아이 타와이 빨리바니네 이자차
3: 마 그저오래 다리 마신시다 아스 펑게 하르시네 소파하시다 이리엔드나 펑비야드라 캉디
0: 시나카라 잉이 아도나 펌리바니시다
3: 너 이마부까지 떠오르게 해봐 학장감 들어보
0: 이마까지 떠오르다 이마 하나 떠오르바세 아이 양파이너로들이 사수네님 티농안에 사디바세 판나구이래 하이러수네 사닝디 핵다하이 아한가 오이실럭바네 하이액네 파따농다가 돌아가 미나 괴부네 파나강나 키로했고
3: 까리이기노 이마나 작자디 하이리시보
0: 사닝다버기니
3: 사닝들이도 까리이기노 하이바
0: 사바야다버시보 아이나로
3: 아쓰 세세세 작도 걸어 자신 믿는부터 비유세 이마기 학상세 영양 농아이들에 이마나 자닝바 가리놈 뜨디 하유드나 아코이는 오피셜락보다 레이락게야
0: 야 이마 이마나 자닝바 가슐리티다 가리임 떨레이락가노
4: 탱크리 토시바
3: 호호호 아드디 이마 아코이 묵자 루키게 게치
0: 노이나 빰바도 아둠타오 아이디 토나바 마름 가슐리티다
3: 파레파레 드디 아두디 이마 게체 아이마 반대기 론절라 먹이고 거의 토기게 이마
0: 이사사 아이 보아 숨나까 양코이네 탐키게 하이리

0: 헬로 건강.
1: 다 쿠딩 게로이 베 탕자 건강기 더럼 더 선독 접아 헬로 건강 라이프 폰인 프로그램 라클리바 어거스 기 땅꾼 마퍼 누미당기 풍 따룩 미니 네푸다 선독 접으니
0: 담자리 베이람다 농주 다들 옌생기 섹션 타우랑
1: 엑스퍼트 위는 랭신 비가다바 닥터 아셈 수레스 쿠마르 리타 치프 테크니컬 오피셔 케비케 타밍롱
0: 미안 스튜디오기 텔레폰 넘버 9369232707 8 다일토 비드나 샤룩 야비요 헬로 콩강

따비리 사야 품스더기 마이범 로시비나네석바 켈린기테나 세링바마디 나린조 징항범스랑비시 이세이스갈로이나나 동안동안바 품더기 로코체바

나기 코스 굴라이 뿐은 먹도 마두나 자 타자 타 마포 비미 뿐미 뻔 굴라이 뿐은 먹도 해탈 랑을 뻔이 깐나기 굴라이디 당다 따다 깐나기 무손다 무다가르다 하이더나 레이가라바 뿐은 먹 해탈 마기 마기 무다 보자 랑는 마다 마두도 보이나 그래 지금 뭐 뿐은 먹 굴라이 랑볼 와라바 마마기 바혼 통가다 바강문 바혼 사졸 로이바 간나기 공어 짜까다 바 돌라이 통가다 뿐막 만나이 뿐막 또 마마기 사존도 로이라 아바 간도 마탐마두다 어짜이 아이붕어 사다 시바나 조이 오이레이 싱한나다 농찰라라우다 묵당 펑펑펑 세트기 잔타 다리 뿐은 먹도 마두나 마기 마기 잔트라 깐나기 깡치 예이바두 마두나 깡치 예이레이 가라탄 킹바도 마두나 가라탄 킹아이 Pungyei bakangbu do, maduna pungyei sayadu. Khutum chet na chet na pairaga. Magi magi, pungmai pungmai du maduda. Hajjal hajjandana yeina rakpa thinna rakpa. Pungi punglon, khamaka, khamaka, tamaka, tamaka. Binara hana jhajuri mujuriya. Shani tam phu badangara madangara Pung pung jau uragara Sembong dolau khachuri Dappa Tengguan punna maga darang Darang darang darang Thin maga nin khongdana Pantada tengguan punna maga Wa wa Ngarang ngarang Nin khongdana lakpa matamdu maduda Pantagi nak nak ta hauri ba Kanagi, Hairi, Haijang, no Bob, Sorum, nothing, Graba. Uwa, Punamaki, Tali, Usa, Usaduda. Tungamba, Pasupa, Kipunamakta, Zeza, Zeza, Zeza, Zeza. Kongana, Tunga, Lerimba, Punamaksi. Tenguangi, Dani, Do, Taba, Matamda, Paski, Pasupunamakta, Uwa, Uwa. Wawa, kai de na pai rei. Zarat, jiba saing chabaka nagi biya ghora. Ajagara, sukkara gajo samu na singba. Jiba kaya do, maduna, banamaydei, banantara. Songraba banamaydei bunyi maigei tam tam dana. Ma magi jiba hingna na bani haidana. Mata madu, madu tak gorong, gorong, gorong, gorong. Sena gharai. Sumna, Mahadeva si, Mannaima sankaya maluina raga. Wa, wa, ngarang, ngarang, nin kongdana lakpudu madu na samudra naipam. Hai badi, samudra kinara mapandu madu da. Tenggol lami punya mangal thungra ba kandu matamadu da. Lairami ba hingca ba. Lai kaya do maduna. Parvu Mahadeva gi kai mun sepa. Kanagi linna sarvo linna khawon ba. Madu de ma khudati sundu ma paerega. Maya madu gi ma mangda liepa do. Layang puna mungna uhe, Siddhagi Mahadeva do maduna, Mahadeva ki shor si, Garabathan na singhalaga, Hingchaba na lairiba, Lai mayam na lairiba, Maikai adungon da thakwo laga, Mahadeva na, Ahoy, Samudar naiba, Lahing chaba kanana luchinaga. Samudan na even now. Ngasidi. Mahadeva ki mangda tholaktana.

하잉 아요기 북리팔 미니 니포 동안 동안 바 세셔퍼 싱다기 마타미세 그돌 담자가니 마당하시다 나신 미당아마디 하잉기 담자리바 토럼싱 삼랍나 강한 자발로 이자레 아카스바니 인팔 하우직 산독자리 동안 동안 바 프렘데기 라코자바 이세싱 그돌 야한 보이나 다비라시 또레이 프렘치다 마두리나 삭바 Kaidem imona sairingba Ranbir Thaunana sairangbi sai.

마탕다 묵구돌 담자리 산디아기 아스름 프렘시다 우사라 니네삭 베이세야마 세링바 비말잔 망차다바 세랑바나 노마이템 솔렌드로

0: 짱향 와립 어더는 밤비기 마이기 가 톡서버 코서버가 사기 염다가다버 복지기다가다버 보선 강군이 세기 코이네 레바 로미지기 러북시다치 와짜지 와라가디 하이리 볼라용 지 아무것도이네 헹갈라카네 어더는 마시기 밤비지다 코이네 가 톡포마탐 지다 코이 후직 트레이더틴 마사다버주 그래 땡나저리나 하이리지 코이네 포토지 좀 더리에 마마탐도 부디 딘지 코이네 카리노지 우부징암 딩암디 어두부 그래 딜라이리 하이리 보선이나 코이네 마시 아하마다 코이기 틴히닥시 코이네 아무튼 갑 비버기 하이제닝이 티니닥제 후지가 거의 다이오미타조 나타가 클로로타닌 포론 하리바 포세 시기 콤비네이션 군바 마티비레잖아 아두가 컴퍼니기 히닥시기 컴퍼니디 애니워버 야 아두가 하리바 거의 다이오미타조가 클로로타닌 포론 하리바 히닥세 시기 아니지 분전바 마티비레나 아두가 어떤 값톡 비버 디 1ml per liter 다 하피라가 1ml 럼러가 거의 싱리터럼다 티피라가 거의 에클로그기 장비 용비라가 사이톡 비버 아두가 롱미징데 코이나 하이제닝 디 마치 밤비지 치기 띤지는 트럭라이나 지는 자토르고 하이버지 라이 밤비지 솔레레이럼네 솔레레이베마 담지는 사이 레바글레 하우 와살럭 부금 아데기 디 밤비지 손절라 부금 아데나 띤 히닥시 사이토크레 하이버마 담지데 마이 마사지 깡칼랑네 버기 치기 밤비지 비호드라가디 마기 마 자콧 부기 장 아데기 디 마나기 상각 부장 야 두기 마틱 한다라카네 아데나 호지간 얌 토이나 코기 마칸 마칸디 레제 야 두부 삼럭네 하이버 코기 마이크로 뉴턴 믹처레나 믹서 마얌지 야오버 독서레 보직데 거기 밍네 오이네 코이네 컴퍼니기데 코이네 하이저런데 알가리카 가나코 커브 앤 비 가나레 아두기 마틱 징지오니 아이런지오 코이기 징 데기디 보론 매그네시 칼슘 시기 아두기 마틱 야오버지 시주 가사기 레이비라 간다 코이기 옹차이 토피 마사지 깡칼란 바이다 아니기 밤바 시기 시진나라 간다 가사이 파우지 마사지 깡칼라케네 아버지 마디 타자범디 탐자기
1: 아한 바다 공강기 토론 보비리바 이치마 엑스퍼트 이카이 콤나사리 나나우노 왕 아니칵 항제기 하이두나 아한보 와펌다 탐비르클리바시나 상아이텔 카롱데기 쿠만템 사나자오가니 나나우기 로우파리 아니칵 우제리 루리바디 우리바 라우와두다 라용카르 우제레 라우팜비기 마라 바친바 하우레 아두가 로이나나 마나 콘신비 라이나 아두수 타바 하우레 아두가 와힉 하이리바 틴 아두수 타바 하우레 마시데기 낙톡나바 우파이 아마탕 탁비라 우하이두나 사나자오보기 아한바 와항다 탐비라피
0: 마시기 와항아시 호기 마망다 항비기바 아두 와항두가 마나랍틸레이 마라 파살락바 시메디 기당 마가 캐나바다 캐나바지 야나 우다바금타위 아두 마시기 라이옹시주 호지 마망다 하이제기도 마이나 삼락나 하이라바다 호기 파우 지다 마사제 초오브니나 코이나 하이리바 콤비네이션 틸리닥시 코이나 시나 비가더분이 단자지 럭저리 코이나 하이제닝고디 싱글 인섹티사이드 나트라가 라사이언제 얌 토이나 시즈나버지 코이기 낙톡포이장게 두기마티 한다레 띵강도 호지 라이나도 저 두기마티 한다레 두나 호직티 아니니 야와 홈야오래 아두 아니 야오지 레이비라바 마퉁다 시나나버기 하이제게 아도 코이기 호직키 바이오미타 좀 하이리바 지가 데기디 클로노 트라니리 포론 하이리바 띵기 히닥시 시 아니 야오지 티비라 간다 코이기 마시 엄청 갑톡비 아두가 사이마 콩 빠살락바 하이버지 인가 사이기 띵지나 자토 마퉁다 콩도 빠살락바 마라즈 마나지 바자드라가디 마라즈 좀 존절락네 아디 마나가 마라가 주야나 머리레네 마나얌 파리게 포토신세스 헹갈라카니 마친작 총매 장에 갈라카니 아두가 마라주 간갈라카니 마라옹 파제나 파트라바두디 마나주 좀 촐라카니 아들 아니지얌 릴레이션 라이브니나 거기 마라지 간칸나바 그기 미네랄 믹처가 하리지 시자 엉덩자이 토피 보라 상음능 사이 쇼이만 밤징지 가이네디 밤비지나 마사지 초가 간다 거기 사 인컬랑 남나버기 밤바이 하르부 코이나 미 거기 미네랄 믹처 후지 하리바 알가리카 하리바 컵 엔가 하리지 미네랄 믹처 마얌 토피레 컴퍼니야 토피지코 아두도 핵자션 메모덤데 마이 마사주로 둥간 칼라카네 하르자 메모덤데 하프주 둥가 쇼카이디 분절레드나 아두가 둠차이 비버 아두 주 가쇼카이디 아두 시기 사랑 마사지 땅 럭컷피나 거기 땅 럭미지다 하이저리
1: 쿠만템 사나 자오바기 아니슈바다 항비럭리바 황아세소 아이코게 고비 비차라 훈바가 머리레냐나 항비럭 바와항니 바톡적게 나나오기 고비 차라 카라수 훈게 호나저리 하우직 고비 차라 훈바기 마탐마시 야라브라 훈바 마탐다 카람바 히닥 토틀가 훈게데게 아두가 카람바 마칼기 고비나 헤나 자톡 레게데게 하이버세 수탁비라 오하이두나 사나자오보기 아니슈바 아로이바 와항가 탐비럭
0: 아 고비 하리바 거기 힌장 마마칼 마마시 하우직디 마탐 나이드나 타바홀 마기 마탐지 하나디 인탐다다 얌나 추나나 다나라미 하우직티 자팔로코이 마통이나 아사바드 타바가 누가 자히 쇼퍼 타바야바 마니 마니포다 마루지 팡제레코 aduna magi thaba gi matam hangjara pojima di adum any hojum adum hujimak thaba dum hoba char semba hoba yajare aduga kobi cha hunba gi da mamang da ju wahang ama ju hangbi rakhre lomi yemana adi masakan na char patho kada gi haiba ju khoina ju haijagre du samlamna lomi ji gi chai khumjaram ge asaigi plug tray method hari ba mawong asi sina baji machine khara koi gi masakan na yamna healthy wei ba koi char patho pada yamna kana ba amani machi karam na sem ga de ha matam de samlakna koi na cockpit hari ba ubi makuji lobi raga nungda ma tingthok birani singda singi chang du yeng ga tingthok birani tingthok ba matung ji da koi gi singje phajana chumtho ba matung da ma gi chang charuk omda charuk ani na cockpit oi raga charuk amana fym na traga vermicompost ado fym ji de gi phamba ba di vermicompost ne na lai re mani pu de vermicompost lobi raga asai ट्रेजिंग जे कांकुन याखै यावो ट्रेजे सिदा खैना साइगी अदुकि लौरिबा चांगदुकि वेतो हाइपेक सामलबने यंगबिरकान दा खैना केजी यमदा 10 ग्राम ऑफ ट्राइकोडर्मा सिजु 8 फजन 8 मिक्स तौबिरन फुजन बिरन अदुक कांकुन कांकुन ट्रे दुकि कांकुन कांकुन दुदा खैना लोइन हापिरन हापिरन मतुंग जिदा खैना खितंग नमबि थानाबगि मसा ओरिबो जि खितंग कना थमबि अदुक मयाय मयाय जिदा मरु जे ममम थादाबिर मतुंग जिदा खैना मुकपान साइ दिना साइबिरकान कुनबिरन सिंग पेरेन थुमना खैगि सिंग जे चुथरक्ति बो थुमना साइ ᱵᱤᱨᱟ ᱛᱷᱟᱢᱟᱜᱟᱱᱫᱟ ᱯᱞᱟᱥᱴᱤᱠ ᱪᱮᱨᱟᱝ ᱟᱢᱩᱵᱚ ᱵᱚ ᱜᱮᱨᱟ ᱟᱝᱜᱚᱵᱚ ᱵᱚ ᱯᱷᱟᱡᱟᱱᱟ ᱯᱟᱱᱟ ᱠᱩᱯᱥᱟᱱ ᱵᱤᱨᱟ ᱛᱷᱟᱢᱟᱱᱤ ᱟᱫᱩᱜᱟ ᱢᱟᱡᱤ ᱱᱚᱝᱱᱤ ᱱᱤ ᱱᱩᱢᱤ ᱢᱟᱜᱟᱱᱤ ᱛᱟᱨᱩᱱᱤ ᱢᱟᱛᱩᱝ ᱫᱟ ᱢᱟᱫᱮ ᱥᱯᱨᱚᱯ ᱥᱮ ᱛᱷᱚᱞᱟ ᱟᱱᱮᱵᱟ ᱛᱷᱚᱞᱟ ᱢᱟᱛᱩᱝ ᱡᱤᱫᱟ ᱠᱷᱚᱭᱱᱟ ᱥᱟᱭᱤ ᱪᱮᱨᱟᱝ ᱡᱮ ᱞᱚᱠᱛᱚᱯᱤᱵᱟ ᱤᱥᱤᱝ ᱫᱮᱫᱩᱢ ᱛᱚᱭᱱᱟ ᱪᱟᱭᱵᱤ ᱵᱟ ᱠᱟᱝᱦᱟᱱ ᱵᱟᱫᱤᱭᱟᱫᱤ ᱟᱫᱩᱜᱟ ᱥᱩᱢᱟᱭᱱᱟ ᱛᱟᱣᱫᱱᱟ ᱛᱷᱟᱢᱜᱤ ᱢᱟᱱᱩᱝᱫᱟ ᱟᱫᱩᱢ ᱪᱟᱨᱡ ᱠᱷᱚᱭᱱᱟ ᱨᱮᱰᱤ ᱞᱟᱭᱱᱮᱵᱟ ᱟᱫᱩᱜᱟ ᱟᱢᱟᱱᱟ ᱜᱟᱥᱟ ᱦᱟᱭᱡᱟᱜᱤ ᱵᱟ ᱛᱚᱯᱟ ᱟᱢᱟᱱᱟ ᱭᱟᱢ ᱯᱷᱟᱢᱟ ᱞᱚᱢᱤ ᱡᱤᱝᱱᱟ ᱭᱟᱢ ᱛᱚᱭᱱᱟ ᱥᱤᱱᱟᱵᱟ ᱪᱩᱨᱤ ᱥᱮᱢᱟ ᱛᱷᱟᱵᱟᱡᱮ ᱥᱤᱨᱟᱡᱩ ᱪᱩᱨᱤ ᱥᱮᱢᱟ ᱢᱟᱛᱟᱢ ᱡᱤᱫᱟ ᱦᱟᱭᱨᱤᱵᱟ ᱢᱤᱠᱥ ᱢᱚᱝ ᱡᱤᱫᱤ ᱭᱩᱵᱤ ᱢᱟᱠᱩ ᱭᱟᱣᱫᱟᱵᱤᱫᱟ ᱞᱟᱭᱵᱟᱠᱛᱟ ᱟᱫᱩ ᱵᱟᱨᱢᱤ ᱠᱚᱢᱯᱚᱥᱤᱜᱟ ᱞᱟᱭᱵᱟᱠᱥᱤᱜᱟ ᱴᱨᱟᱭᱠᱚᱫᱟᱢᱟᱡᱤᱜᱟ ᱯᱷᱟᱡᱟᱱᱟ ᱢᱤᱠᱥ ᱛᱚᱨ ᱢᱟᱛᱩᱝᱫᱟ ᱵᱮᱞᱮᱱᱥᱮ ᱢᱟᱱᱟᱦᱟᱞᱟ ᱢᱟᱛᱩᱝᱫᱟ ᱞᱟᱭᱤᱱ ᱞᱟᱭᱤᱱ ᱪᱤᱝᱜᱟᱠᱟᱱᱫᱟ ᱞᱟᱭᱤᱱ ᱡᱤᱫᱟ ᱢᱟᱨᱩᱡᱤ ᱪᱟᱝᱪᱟᱛ ᱟᱢᱫᱟ ᱭᱮᱝᱟ ᱞᱚᱭ ᱛᱷᱟᱫᱟᱵᱤᱨᱮᱱᱟ ᱟᱫᱩᱜᱟ ᱞᱟᱭᱤᱱ ᱟᱢᱟᱜᱟ ᱞᱟᱭᱤᱱ ᱟᱢᱟᱜᱟ ᱯᱟᱨᱤ ᱤᱝᱜᱟ ᱯᱟᱨᱤ ᱤᱢᱟᱜᱟ ᱟᱨᱟᱯᱟᱡᱤ 5 ᱥᱮᱱᱴᱤᱢᱤᱴᱟᱨ ᱜᱩᱢᱵᱟ ᱛᱷᱟᱢᱵᱤᱱᱮ ᱟᱫᱩᱜᱟ ᱭᱟᱢ ᱠᱩᱝᱱᱟ ᱫᱤ ᱦᱩᱢᱵᱤ ᱵᱮᱭᱟᱫᱤ ᱠᱩᱝᱱᱟ ᱦᱩᱞᱞᱟᱜᱟᱱᱫᱟ ᱞᱚᱢᱤ ᱡᱤᱝᱱᱟ ᱠᱩᱝᱱᱟ ᱦᱩᱞᱞᱟᱱᱤ ᱛᱟᱝᱠᱷᱟᱭᱟᱢ ᱥᱤᱜᱟᱱᱤ ᱞᱮᱢᱚᱨ ᱵᱤᱫᱱᱟ ᱛᱷᱟᱨᱱᱤ ᱟᱫᱩ ᱢᱟᱭᱱᱟ ᱫᱤᱱᱟ ᱛᱟᱵᱟ ᱠᱷᱚᱡᱤ ᱞᱟᱱ ᱞᱟᱱᱱᱟ ᱠᱷᱟᱜᱟ ᱦᱩᱢᱵᱤᱨᱟ ᱢᱟᱛᱩᱝ ᱡᱤᱫᱟ ᱯᱟᱡᱱᱟ ᱠᱩᱯᱥᱟ ᱞᱟᱜᱟᱱ ᱤᱥᱤᱝ ᱪᱟᱭᱵᱤ ᱨᱟᱜᱟᱱᱫᱟ ᱥᱟᱭ ᱠᱩᱯᱯᱚᱭ ᱢᱚᱜᱚᱱ ᱠᱷᱚᱭᱱᱟ ᱢᱟᱛᱷᱟᱠ ᱥᱤᱫᱟ ᱪᱮᱨᱟᱝ ᱱᱟ ᱠᱩᱯᱥᱟᱱ ᱫᱟᱵᱤᱫᱟ 30 ᱢᱤᱴᱟᱨ ᱩᱝᱜᱤ ᱟᱣᱟᱢ ᱜᱟᱫᱟ ᱥᱟᱝ ᱢᱟᱪᱟ ᱜᱤ ᱥᱟᱵᱟᱭ ᱛᱟᱵ ᱢᱟᱛᱷᱟᱠ ᱥᱤᱫᱟᱱ ᱠᱩᱯᱥᱟᱞᱟ ᱛᱷᱟᱢᱵᱤᱵᱟ ᱟᱫᱩᱜᱟ ᱱᱩᱠᱥᱤ ᱱᱩᱠᱥᱟ ᱫᱤ ᱢᱟᱠᱷᱟ ᱫᱟᱫᱩᱢ ᱪᱟᱝᱦᱟᱱᱵᱟ ᱟᱫᱩᱱᱟ ᱟᱛᱩᱡᱩ ᱫᱩᱢ ᱯᱷᱟᱡᱟᱱᱟ ᱦᱚᱨᱚᱠᱟᱱᱤ ᱟᱫᱩᱜᱟ ᱱᱮᱴ ᱦᱟᱣᱩᱥ ᱠᱩᱢᱵᱚ ᱞᱟᱭᱨᱟᱜᱟ ᱫᱤᱢ ᱥᱤᱜᱤ ᱦᱟᱭᱨᱤᱵᱟ ᱥᱟᱝ ᱥᱟᱵᱟᱭ ᱡᱮ ᱥᱤᱫᱤ ᱠᱟᱪᱩ ᱥᱟᱫᱟ ᱡᱩᱭᱟ ᱱᱮᱴ ᱦᱟᱣᱩᱥ ᱜᱨᱤᱱ ᱦᱟᱣᱩᱥ ᱠᱩᱢᱵᱚ ᱢᱟᱥᱟ ᱜᱤ ᱞᱟᱭᱡᱟᱵᱚ ᱨᱟᱜᱟᱫᱤ ᱟᱫᱩᱜᱟ ᱠᱤᱛᱟᱝ ᱠᱷᱮᱱᱟ ᱦᱟᱱᱜᱮ ᱦᱟᱭᱨᱟᱜᱟ ᱫᱮ ᱞᱟᱭᱤᱱ ᱫᱚ ᱠᱤᱛᱟᱝ ᱢᱮᱱᱴᱮᱱ ᱛᱚᱵᱤᱨᱟᱜᱟ ᱛᱷᱟᱵᱤᱵᱟ ᱟᱫᱩᱜᱟ ᱦᱤᱫᱟᱠᱟ ᱠᱟᱭ ᱛᱚᱨᱯᱟᱭ ᱡᱩᱠᱟ ᱥᱩᱫᱟᱠᱟ ᱛᱟᱫᱮ ᱠᱟᱭᱜᱤᱱᱚᱫᱤ ᱞᱟᱭᱵᱟᱠ ᱥᱤᱱᱟ ᱯᱷᱟᱨᱟᱜᱟᱫᱤ ᱞᱟᱭᱵᱟᱠ ᱥᱤᱫᱟ ᱠᱷᱚᱭᱜᱤ ᱛᱤᱱᱟ ᱞᱟᱭᱱᱟ ᱭᱟᱣ ᱨᱟᱜᱟᱫᱤ ᱯᱷᱟᱡᱟᱱᱟ ᱫᱩᱢ ᱦᱤᱝᱵᱟᱝ ᱜᱟᱢᱜᱟᱱᱤ ᱠᱟᱭᱜᱤᱱᱚᱫᱤ ᱢᱟᱨᱩᱡᱮ ᱠᱷᱚᱭᱱᱟ ᱠᱷᱟᱝᱫᱟᱣᱟᱱᱮ ᱢᱟᱨᱩᱡᱤᱱᱟ ᱢᱟᱱᱟ ᱟᱢᱟ ᱟᱱᱤ ᱫᱟᱭᱱᱟ ᱦᱩᱢᱵᱚᱠ ᱞᱟᱠᱯᱟ ᱜᱟᱢᱵᱟᱭ ᱢᱟᱛᱟᱢᱡᱮ ᱜᱤ ᱢᱟᱪᱤᱱᱡᱟᱠᱥᱮ ᱢᱟᱨᱩᱫᱚ ᱫᱩᱢ ᱭᱟᱣᱡᱮᱭᱮᱵ ᱞᱟᱭᱵᱟᱠ ᱞᱮᱦᱟᱣ ᱫᱤ ᱪᱩᱠᱷᱟᱛᱯᱟ ᱢᱚᱭ ᱠᱟᱭᱢ ᱛᱟᱠᱟ ᱛᱟᱫᱤ ᱟᱫᱩ ᱢᱟᱥᱟᱜᱤ ᱱᱟᱥᱨᱤ ᱥᱮᱢᱟ ᱯᱚ ᱢᱟᱛᱟᱢᱡᱤᱫᱟ ᱞᱟᱭᱵᱟᱠ ᱥᱤᱫᱟ ᱭᱟᱣᱨᱚᱢ ᱵᱟ ᱞᱟᱭᱱᱟ ᱛᱤᱱᱟ ᱫᱩᱱᱟ ᱥᱤᱫᱟᱱᱟᱵᱚ ᱜᱤᱫᱟ ᱢᱚᱠᱛᱟ ᱠᱷᱚᱭᱱᱟ ᱥᱟᱭ ᱴᱨᱟᱭᱠᱚ ᱫᱟᱢᱟ ᱱᱟᱴᱨᱟᱜᱟ ᱠᱷᱚᱭᱱᱟ ᱦᱟᱭᱡᱟᱜᱤᱵᱤᱫᱚ ᱟᱫᱩᱱᱟ ᱫᱩᱱ ᱜᱟᱠᱛᱚᱠᱟᱱᱤ ᱟᱫᱩᱜᱟ ᱟᱛᱚᱯᱟ ᱞᱟᱭᱵᱟᱠ ᱞᱮᱦᱟᱣ ᱚᱭᱵᱟ ᱯᱚᱥᱟᱠᱛᱤ ᱦᱟᱯᱟᱜᱤ ᱢᱟᱛᱷᱚᱠ ᱛᱟᱫᱤ ᱢᱟᱫᱤ ᱢᱟᱨᱩᱡᱤᱫᱟ ᱫᱩᱱ ᱞᱚ ᱭᱟᱣᱡᱟᱨᱟ ᱞᱟᱭᱚ ᱥᱤᱢᱟ ᱦᱟᱭᱡᱟᱜᱤ ᱞᱚᱢᱤ ᱡᱤᱱᱟ ᱦᱟᱜᱯᱟ ᱢᱟᱛᱟᱢᱫᱟ ᱠᱷᱚᱭᱜᱤ ᱠᱚᱵᱤ ᱪᱟᱨ ᱠᱟᱫᱟᱢᱵᱟᱱᱟ ᱪᱟᱱᱟᱜᱟᱫᱟᱜᱮ ᱦᱟᱭᱵᱟ ᱣᱟᱦᱟᱝ ᱟᱢᱟᱥᱤᱡᱩ ᱭᱟᱣᱡᱟᱠᱤᱠᱚ ᱢᱟᱥᱤᱫᱟ ᱠᱷᱚᱭᱱᱟ ᱤᱨᱟᱢᱫᱟ ᱢᱟᱥᱤᱫᱟ ᱠᱚᱣᱟᱭᱫᱟ ᱭᱟᱢ ᱛᱚᱭᱱᱟ ᱛᱷᱟᱨᱤᱡᱤ ᱜᱨᱤᱱ ᱦᱮᱨᱚ ᱦᱟᱭᱵᱟᱜᱟ ᱠᱷᱚᱭᱜᱤ ᱨᱤᱭᱟᱨ ᱵᱚᱞ ᱦᱟᱭᱵᱟ ᱟᱱᱤᱡᱤ ᱟᱥᱤᱡᱤᱜᱤ ᱢᱟᱨᱩᱡᱤ ᱭᱟᱢ ᱪᱟᱱᱟᱡᱟᱭ ᱪᱩᱱᱟᱭᱥᱤᱜᱤ ᱢᱟᱯᱷᱟᱢᱡᱤᱜᱟ ᱟᱫᱩ ᱯᱟᱠᱛᱟᱠᱱᱟ ᱡᱩ ᱛᱷᱟᱭ ᱟᱫᱩᱱᱟ ᱥᱤᱜᱤ ᱵᱷᱮᱨᱟᱭᱴᱤ ᱟᱱᱤᱡᱤ ᱟᱛᱩᱢ ᱟᱢᱟᱭᱟᱠᱛᱟ ᱠᱷᱟᱱᱵᱤᱨᱟᱜᱟ ᱛᱷᱟᱨᱟᱜᱟ ᱡᱩ ᱠᱷᱟᱡᱩ ᱠᱟᱭᱫᱮᱱᱟ ᱦᱟᱭᱡᱟᱜᱮ
1: ᱮᱠᱥᱯᱟᱨᱴ ᱟᱢᱟᱫᱤ ᱤᱪᱮᱢᱟᱵᱚ ᱟᱦᱟᱱᱵᱟᱫᱟ ᱤᱠᱟᱭ ᱠᱩᱢᱱᱟᱵᱚ ᱩᱪᱪᱟᱨᱤ ᱛᱟᱛᱚᱱ ᱟᱭᱜᱤ ᱤᱝᱠᱚᱥᱤ ᱞᱟᱭᱥᱚᱣ ᱭᱟᱢᱱᱟ ᱢᱟᱨᱟᱝ ᱠᱟᱭᱱᱟ ᱟᱫᱩᱢᱟᱠ ᱥᱟᱣᱨᱟᱜᱟ ᱞᱟᱭᱨᱮ ᱢᱟᱯᱟᱱᱫᱟ ᱥᱟᱣᱵᱟ ᱠᱷᱟᱠᱱᱟᱛᱟᱱᱟ ᱤᱢᱩᱝᱫᱟᱥᱩ ᱟᱫᱩᱢ ᱥᱟᱣᱨᱟᱜᱟ ᱞᱟᱭᱨᱮ ᱫᱩᱠᱟᱱᱫᱟᱜᱤ ᱦᱤᱫᱟᱠᱥᱩ ᱞᱟᱭᱨᱟᱜᱟ ᱠᱟᱯᱥᱤᱞᱤ ᱟᱫᱩᱥᱩ ᱥᱟᱣᱨᱟᱜᱟ ᱞᱟᱭ ᱠᱟᱨᱤ ᱦᱤᱫᱟᱠ ᱥᱮᱡᱱᱟᱨᱟᱜᱟ ᱢᱟᱥᱤ ᱯᱷᱟᱦᱟᱱᱵᱟ ᱭᱟᱜᱟᱫᱟᱜᱮ ᱤᱢᱩᱝᱫᱟ ᱞᱟᱭᱥᱚᱣ ᱥᱟᱣᱵᱟᱥᱤ ᱛᱚᱦᱮᱭᱫᱮ ᱦᱟᱭᱱᱟᱥᱩ ᱦᱟᱭᱱᱟᱭ ᱢᱟᱥᱤᱵᱩ ᱠᱟᱢᱫᱚᱜᱟᱫᱟᱜᱮ ᱟᱫᱩᱜᱟ ᱦᱤᱫᱟᱠ ᱠᱟᱯᱟᱜᱤ ᱢᱚᱣᱚᱝ ᱦᱟᱭᱵᱟᱫᱤ ᱦᱟᱯᱟᱜᱤ ᱪᱟᱝᱥᱩ ᱟᱢᱩᱠᱛᱟᱝ ᱥᱩᱜᱟᱭᱱᱟ ᱛᱟᱠᱯᱤᱨᱟᱠᱞᱟᱜᱟᱫᱤ ᱯᱩᱱᱥᱤᱜᱤ ᱠᱟᱣᱡᱟᱨᱚᱭ ᱦᱟᱭᱫᱩᱱᱟ ᱛᱷᱟᱢᱵᱤᱨᱟᱠᱞᱤᱵᱟ ᱥᱤᱱᱟ ᱠᱷᱟᱝᱜᱟᱵᱚᱠᱛᱟᱜᱤ ᱨᱚᱵᱤᱱᱤ
0: ᱞᱟᱭᱥᱚᱣᱡᱤ ᱢᱩᱱᱱᱟ ᱭᱮᱝᱜᱚ ᱢᱟᱛᱟᱢᱫᱟ ᱤᱥᱤᱝ ᱠᱷᱟᱨᱟ ᱛᱚᱭᱱᱟ ᱞᱟᱭᱵᱟ ᱢᱟᱯᱷᱟᱢ ᱜᱩᱢᱵᱟ ᱫᱟᱜᱤ ᱛᱷᱚᱠᱟᱞᱤ ᱫᱩᱜᱟ ᱢᱟᱯ ᱞᱟᱭᱥᱚᱣᱜᱤ ᱛᱚᱭᱱᱟ ᱛᱟᱵᱟ ᱢᱟᱯᱷᱟᱢᱫᱟ ᱟᱭᱟᱢᱵᱟ ᱫᱩᱢ ᱟᱛᱩᱫᱟᱜᱤ ᱫᱩᱢ ᱛᱷᱚᱞᱟᱠᱟᱱᱤ ᱟᱫᱚ ᱞᱟᱭᱥᱚᱣᱫᱟᱜᱤ ᱠᱷᱚᱭᱱᱟ ᱠᱚᱨᱟᱢᱱᱟ ᱜᱟᱠᱛᱚᱠᱟᱱᱮ ᱦᱟᱭᱵᱟ ᱢᱟᱛᱟᱢᱫᱟ ᱠᱷᱚᱭᱱᱟ ᱭᱟᱢ ᱢᱩᱱᱱᱟ ᱠᱷᱟᱞᱚᱜᱟᱫᱟᱵᱟᱡᱤ ᱞᱟᱭᱥᱚᱣ ᱦᱟᱨᱤᱵᱟ ᱯᱚᱥᱤᱫᱤ ᱛᱤᱱᱡᱤ ᱠᱷᱚᱭᱜᱤ ᱠᱩᱭᱤᱱ ᱱᱮᱱᱟ ᱢᱟᱦᱟᱨᱟᱱᱤ ᱮᱱᱟ ᱠᱷᱚᱭᱜᱤ ᱟᱢᱟ ᱞᱟᱭᱡᱟᱭᱵᱚ ᱢᱟᱡᱮ ᱦᱟᱛᱨᱤᱵᱚᱜᱫᱤ ᱫᱩᱢ ᱞᱟᱭᱥᱚᱣᱡᱤ ᱱᱟᱠᱟᱱ ᱱᱟᱠᱟᱱᱫᱟ ᱠᱷᱚᱭᱱᱟ ᱯᱟᱭᱠᱷᱟᱞᱟᱭᱵᱟ ᱞᱟᱭᱵᱟ ᱠᱩ ᱞᱚᱠᱛᱚᱠ ᱯᱟᱵᱩ ᱚᱨᱚ ᱟᱫᱩᱜᱟ ᱠᱷᱚᱭᱱᱟ ᱢᱟᱛᱷᱟᱠ ᱛᱩᱫᱟ tili dak saishanba natraga khoina any mayam na haine na saishali ba mayam je maharani du natraga queen du hek yong gribokti adum le shok du in khala laine khoina mathak ta magi halaba matung da magi population na ta mi masing do magi nga sagi le shok ji gi masing je handara ba khatane adu go magi manung da ada mai queen ne na koi gi maharani ji gi mapham mam le jei ba chamber ma mai kam ju le jei adu da masa ji pokthoi pokthoi gi

0: 당염자노. 까나 까나 레이게 노이보. 슈닝 템 여럭디브로 당접이.
1: 이따오농 톰바.
0: 이따오닝 토.
1: 아 이따오. 나수 헤라찬드라디 남달란자바 샷키도. 팔락비더 분이네. 마마 당점전 우수레이디에 거기다 샷키브노 컹디니. 이따오. 그리뽕 따박이니 이따오.
0: 이따오. 감비르 싱어마디 너싱 아니기 아픈 몰란미나 샤나코는 빠이래.
1: 아
0: 아와 마카이는 농포 마카이 아솜달란 한도락래 아솜하이나 따리네.
1: 에 아두디 암나 파리니 농포 징창아 솜다 큰다리바 징미에 코이가 나 쇼에나 찬르기 땡골 아니 상단 한도락발라미싱도 라마캉도 러신부야래나.
2: 이쁘코이 에이 파워마 따락래
0: Yumjaogdaki,
2: Gambir Singana Amuk Mulle, Joyrab Amuk Lakle, Gambir Singar Amuk Jenkre, Brother Singa Amuk Oire, Hauze, Gambir Singana Amuk Mullare, Sana Pambalbo, Lilna He I Munabagum Munavase, Sana Le Paki Karamba Yapa Purakani, Nog the Mupsani Aidi. My tiny tongue was up, Namak Amadi. Sing Buroi, Tamburoi, Animak, Lingzin, Manana Lady Awana.

0: 많이 많이 깨더위 하이버기 리닝템 콩도에루 시내 이쁘가 러니라 셀락을 오해야 되나
1: 파리 이마 나샤이 학자 루키게
2: 이마기 해라
1: 아드부 복받기 운하드리바 이톨 이봉원의 아이부디 샥부디 강비람로이도
2: 나쁘나 딱사가니 세 살로살로 나마이 박세로고 이마기 파리
1: 빨래 이포닝 타우 나슈와 묵샷 루키게
3: 샬로닝템 너마이 박나 할럭퍼 워휴코
0: 샤시닝템 이포 이포는 럼증거니
1: 콩도이라시 이포

그러면 하니 그럼 뭐 그럼 뭐 어떤 식으로 피다여 우리는 하니입니다. 무리신 동도 한번 모두를 부실런가? 아이고 피다 아마 절도 파모도 도해타다마 니뿐남 막송낙 내래 로이래 로이래 비싸래 로이래 까나는 또 그래 비싸라 항면 가면은 또 뭘 로이래 비싸 까나는 비싸래 로이래 그노 하이오

0: ꯇꯥꯟꯖꯈ꯭ꯔꯤꯕ ꯏꯁꯩ ꯑꯁꯤ ꯔꯥꯙꯥ ꯔꯥꯅꯤ ꯐꯤꯜꯝꯗꯒꯤ ꯗꯤꯅꯦꯁ ꯑꯃꯗꯤ ꯄꯨꯁꯄꯔꯥꯅꯤ ꯑꯅꯤꯒꯤ ꯑꯄꯨꯟꯕ ꯈꯣꯟꯖꯦꯜꯗ ꯅꯔꯦꯟꯗ꯭ꯔ ꯆꯤꯉꯥꯡꯕꯝꯅ ꯁꯩꯔꯦꯡꯕ ꯑꯃꯗꯤ ꯌꯥꯉꯝ ꯀꯥꯃꯩ ꯑꯃꯗꯤ ꯅꯔꯦꯟꯗ꯭ꯔ ꯆꯤꯉꯥꯡꯕꯝ ꯑꯅꯤꯅ ꯄꯨꯟꯅ ꯁꯩꯔꯥꯡꯕ ꯏꯁꯩꯅꯤ
1: ꯌꯨꯔꯦꯝꯕꯝꯗꯒꯤ ꯃꯊꯪ ꯃꯊꯪ ꯂꯥꯛꯑꯦ ꯏꯆꯦ ꯃꯌꯥꯝ ꯑꯃ ꯂꯕꯨꯛꯇ ꯂꯩꯔꯤꯕꯁꯤꯡꯁꯦ ꯁꯤꯒꯤ ꯃꯅꯥꯛꯇ ꯑꯝꯇꯪ ꯆꯪꯉꯒ ꯏꯁꯩ ꯈꯟꯕꯒꯤ ꯊꯧꯔꯝꯁꯦ ꯁꯤ ꯂꯥꯛꯁꯦ ꯅꯣꯡ ꯆꯪꯖꯔꯛꯄꯅꯦ ꯑꯗꯣ ꯃꯁꯤꯒꯤ ꯃꯁꯥꯡꯁꯦ ꯑꯗꯨꯛꯀꯤ ꯃꯇꯤꯛ ꯁꯥꯡꯉꯦ ꯑꯩꯈꯣꯏꯅ ꯆꯪꯉꯛꯏꯁꯦ
2: ꯑꯗꯣ ꯇꯥꯕꯤꯔꯤꯕꯁꯤꯡꯅꯁꯨ ꯈꯪꯅꯕ ꯑꯩꯈꯣꯏꯅ ꯍꯧꯖꯤꯛ ꯂꯩꯔꯤꯁꯦ ꯂꯕꯨꯛ ꯃꯌꯥꯏꯗꯅꯦꯕ
1: ꯂꯕꯨꯛ ꯃꯌꯥꯏꯗꯅꯦ
2: ꯑꯩꯕꯨꯗꯤ ꯅꯨꯄꯥꯒꯤ ꯈꯣꯡꯎꯞ ꯇꯣꯡꯉꯤ ꯏꯆꯦꯗꯤ ꯈꯨꯅꯤꯡ ꯋꯥꯡꯕꯤꯁꯤꯒ ꯂꯧꯔꯤ ꯃꯔꯛꯁꯤꯗ ꯌꯥꯝ ꯍꯩꯅ ꯆꯪꯉꯛꯄꯁꯦ
1: ꯏꯆꯦ ꯈꯨꯅꯤꯡ ꯋꯥꯡꯕꯤꯁꯦ ꯇꯣꯡꯉ ꯂꯥꯛꯏꯅꯦ
3: ꯃꯥꯅꯦ ꯃꯥꯅꯦ
1: ꯂꯥꯛꯄꯗꯗꯤ ꯑꯩꯁꯦ ꯁꯤ ꯌꯧꯅꯕ ꯍꯣꯠꯅꯕꯗꯅꯦ ꯂꯥꯛꯑꯦ ꯑꯗꯣ ꯍꯟꯈꯤꯕꯒꯤ ꯈꯜꯂꯛꯑꯦ ꯀꯩꯅꯣꯝ ꯇꯧꯔꯦ
2: ꯏꯁꯩꯁꯤꯗ ꯍꯥꯟꯅ ꯈꯜꯍꯜꯂꯁꯦ ꯑꯗꯣ ꯏꯁꯩ ꯈꯟꯗ꯭ꯔꯤꯉꯩꯗ ꯑꯩꯈꯣꯏ ꯏꯆꯦꯁꯤꯡ ꯇꯥꯃꯨꯛ ꯈꯨꯂꯪ ꯏꯆꯦꯁꯤꯡꯁꯤꯒꯤ ꯃꯤꯡ ꯂꯩꯐꯝ ꯍꯥꯟꯅ ꯑꯃꯨꯛꯇꯪ ꯈꯪꯃꯤꯟꯅꯔꯁꯤ ꯏꯆꯦ ꯍꯥꯏꯕꯤꯌꯣ ꯃꯤꯡ ꯂꯩꯐꯝ
4: ꯑꯩꯒꯤ ꯃꯤꯡ ꯆꯣꯡꯊꯥꯝ ꯕꯤꯃꯣꯂꯇꯥ ꯀꯧꯏ ꯑꯩꯈꯣꯏꯁꯤ ꯏꯅꯥꯎꯁꯤꯅ ꯎꯁꯥ ꯀꯧꯏ
2: ꯏꯁꯥ ꯏꯁꯥ ꯑꯗꯨꯝ ꯍꯥꯏꯍꯜꯂꯁꯤ
5: ꯂꯩꯐꯝꯗꯤ ꯂꯩꯐꯝꯗ ꯑꯩꯈꯣꯏ ꯂꯣꯏ ꯆꯞ ꯃꯥꯟꯅꯩ ꯁꯒꯣꯜ ꯇꯣꯡꯕ ꯁꯒꯣꯜ ꯂꯩꯀꯥꯏꯗꯤ ꯉꯥꯛꯇꯅꯤ ꯏꯆꯦ ꯃꯤꯡ ꯑꯃꯨꯛ ꯍꯥꯏꯕꯤꯌꯣ
4: ꯑꯩꯒꯤ ꯂꯩꯐꯝꯅ ꯁꯒꯣꯜ ꯇꯣꯡꯕ ꯁꯒꯣꯜ ꯂꯩꯀꯥꯏ ꯃꯤꯡꯅ ꯊꯧꯗꯥꯝ ꯁꯔꯥꯅꯤ
2: 하비요.
1: 해 이빠가 하게 돼.
3: 지금 동부 차벌 가이드기. 아이 명차벌 동차벌 가이 명나 담파.
2: 혹시 간 지부 이 쿨렁 짓게 아무 것 잡내리잖아.
4: 오빠 성화 살래.
1: 성화 살래.
5: 오빠 뭐 한기
2: 아두가 뿡디게 아무 것 수비게.
4: 오랜 뿡 망아 법수니 코이는.
2: 뿡게 뿡게 아디 꿈비라코노.
4: 뿡따라다기.
2: 뿡따라디 꿈마가 누사마럭시도 꽈.
1: 사쿠 양파자리.
2: 아두나 사쿠 레파자이. 아두부 누사가 촉나바 두피야 판비 마이다.
1: 한가
2: 빠니 타이세나. 이사이지 까나는 칸비가 되노.
6: 깡라다 사필라 양 탐발 해보도.
1: 야 많이
2: 뜬다 자기. 마티엄 같은 사쿠로.
6: 레깡라.

그들 긴디 수바다 로코세디 레이에 마 프렘시다 사드나 사르감나 사파 사나톤 닝타우자나 세링바 사골셈 티젠드라나 세랑괴세 이셰이시부 간비르클리바나 테라데기 가미소르 아마디 텍쳄데기 투이비